0: 아빠!
1: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